0: your mom, your grandma, that lame old guy across the street. They're listening to us.
1: This is Post Malone.
2: Hello, it is Morgan Wallen. Let's hear it, people in here.
3: Hi, I'm Chappell Roan.
4: Miles Smith.
0: Music Radio. Let the party begin.
5: 닦은 후에라 맛이 나는 도렴 닦은 후에라 오바니 누워요 닦은 눈빛이 아카사 샤데모 베뚜미네 예라 용네 끊어스굿 닦은 후에라 오하이네 레드로스 닦은 뚜은 후에라 메레드 플루스 닦은 후에라 가도 우리 레스콤베